0: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낭오데 앙나우야포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코 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테야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치오나리 양겐
2: 노칸치오나
1: 오이 노칸치오나 니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켓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온겐 아로 쿠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메 날투아바
2: 아로 위조 위성류 레바우 나시망 마무 리카고보 나낭저와
3: 앙아 놓고 동자우세
1: 오 자증나 낭저와바 동자와 비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코 나 이두 가출론 도나겐바 아로 호마 낭구자나 드페데 워만 상가탐나 쿵쿵 레바 푸테겐 아로 나마이바 시아니랑 동겐치 모데 워만 나 콜카 아이 골파트나바 만나겐
3: 오 이아라 남메 날투비아데 인디바 앙아라 야코 바누니코 탈레라겐
1: 인디루 카나 만구파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와지로 나 카토 바 보터 헬플라인 F 코 다운로드 카보 바 보터스 eci.gov.in 웹사이트 나 পাঙ্গিনিবো আর উনবক্সাও www.ceomeghalaya.nic.in ওয়েবসাইট উনা বানা পাঙ্গিনি নামান গেন
3: নাকনি কুরাং নাকনি পুনানিবো নাকনি দোগা চলন উকো গমাতনাবে ইয়াকো উইয়াতপা চিফ ইলেকটোরাল অফিসার মেঘালয়া

0: bisa saksa ang inupa. Yang inupa ni bisa digim na cawari. Ang anuktang ko chalay na hina si industry kaya nga. Ang aya kam ko hajal gani chis niyo ni. Jun ni kola chisaw ni kanapaching ha. Ang a packaging kaya nga musla lang ko aro holdi lang ko. To dunga chapat dunga digim na narkel to lang ko man na digim na panga di man na ni. Kesnat tunga, kesnat trang kuba mana. Tuh orang kudu mian sarang kainya, di mana oli musla tak barang kucinga kainya. Kepun orang kau kah cinga di bahasa, ni orang kau kah aru bahasa kau di oli maafan orang kau pedi na, di mana ni salu de. Aru oldar na nudi cinga tias patah orang kau bataria. Ya tias petirio kain mengna tangkap bahasa sarang cunga de ungja, cunga ba cunga ketan. Jadi nukbani baca aku, kepun solang dongja ni kawan. Ia nu kai mana nuktang rangko salai pain jo. Cuma ino dul maha tak kisah pun na. Ayah kamu kai cahna, siung jawab kepun sol dongja ni kawan. Ia kamu rangko kai cahin jo. Mukang cibanga ino kam kai cang kuaiken, angi tangat pet mana pet yang ino kaiken, angi bin ancingat pete. Sajau dongja dia yang ben nancing ada petang ayun kang kuyen. Negeri dia cholan dongja. Ia kamu kaniyo mamu ni ingkani dia dongja. Tahu dia pete. Trini malik orang dia mamu kau ni ingkani dia tahu dia pete. Unah dia unkuja. Unah dia unjaro. Namin kamu kagak barang kau namin jakte jakalengya. Tahu dia pete. Mukang cipan kau ayun kon. Ingkani kita dia. Ia agak cakap somai orang dia ama. Acharan ko tari rona namnika, aro pulang iro na namnika. Ya, angi tari ko acharan ko skangre palatum. Taudi palzajok, taudi nukko chanarang basok parang tari nga nga. Kam maibandiki joko-joko tari nga. Nagriye maibandja tari ja. Kna tumsuenga pa michikma skarang na nga. Ndike aganaska, michikongi aglasakko janggitangi ngon. Bangan ini kani ko cagungi janggi thanglan nga. Ndike onggen cimungba, anchingara nuktangu chalayaniyo, diedrangko nirukna, sunsakna nanggubarungma. Uni gaman, anchingara nuktangkurukna gata jikamkoba kai chanan nga. Jikamkoba anchingara chunna dalla ni basina nangja, aru jikamkoba kai chana krachana nangja. Yerangsan plakon mutela.
1: Asi mam michkani program ko tani somoyo thengri ch marakni mere bat pangni hata ko gna sonaman aha dal jol jona simang rungthang gpa samthang thangni gamchatani yani bidunga doctor angelis e sangmani khandagyanani ko gna sonaman gen
2: Chokmot kepa figure rangko niyate niyo de India ni mande sakantian bakkachakpa ongchina salpra ko gram rachas ni kolgirtok mang jabol rangko salantion ongkhatata. India ni dalal kepa city rang laksa hajal kolachi metric tons jabol rangko salantio ongkhatata. Aru dura thaun mang manguba sotpribunga metric tons ko de salantion chumonga. Ia jabolara anchingni samthangthango dunggaparangna ba environmentna mai dakpa namgi jani ko raba a hai anchingni ateni na thom dakpa jabolrang ba daspin rango ba akhol rango chmonggpa jabolrango ni namgi jagpa gas ba balwa methane mangpa ongkhata aru ian global warming ko ongata thomme dunggpa jaboloni chi dakke jolgpa jekon leached water ba leached manga Ua nammen, namgi jagpa, bakhen begini gpa unga. Maina uan anchingni aako, aru anengata jokpa anchingni rungna jakhal gpa chiko ba pollute ka a. Aru andaken anchingni anseng baljoka ni ko, aru environment ko nosto ka a. Bang bango, jeng jabolangko danne ba thopme dono de thampirang bachi chi a. Aru uan unan doorang, wakrang, achakrang, ba joongukrang reba a. Aru chaani rangani ko machyata ba contaminate khae sabisi rangko raba a. Chisrang rangko jabol rang block khae joksal na ongija chidak ba stagnant water body rangko ongate sabisi ko achyate jelro ruata. 지릉랑오, 지비마랑오, 바 지볼랑오, 남기자급바 자볼랑치, 톡식 substances고 옹왓대, 만데니 차 아니오나, 바 푸체노나, 삼볼랑긋다, 바 우쿠차급바 맛부릉랑긋다, 라바플라. 자볼랑아라, 생아따산 옹아이기자, 담피랑나 아로주옹랑나, 무치치나 낙차까, 아로 메세랑코바 젤브라 젤스루왔다. 우니금은 안칭아라 남급바 아루 이코노믹 공급바 솔리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바 자볼코 갈라니코 프랙티스 가나낭잉아하 추속급바 바 에피션 솔리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코 프랙티스 가아니오 몽송급바 방착아니랑아라 기브리 아랑안 옹아 스칸급바 리퓨즈 플라스틱 백랑코 바 롬로마니랑코 보스투라온 안칭을 제착나 낭겐 그니급바오 리듀스 아팔치 자볼 갈라타니코 리듀스 카나 바코미엣나 낭겐 그탐 그파우 리유스 자칼그먼 보스투랑코 자칼타이타이나 바 리유스 카나 낭겐 본카미 리사이클 자칼그먼 보스투코 자칼타이타이 마이코바 그펀 보스투코 다리스 카나 만겐 자볼코 바세에 갈라니코 바 세그리게이션코 아바칭아타니코 딱나 낭잉아하 자볼코 멍가탐 닥게 바세나 만나 스캉가파오 바이오디그레데블 바 알투에 소즈롱가파 제안 삼볼랑오니 아루맛푸릉랑오니 오아 플라칸 야코 녹당탕탕오 아살 다리나가타 만나야 그니가파오 난 바이오디그레데블 바 소종기자급바 제카이 플라스틱스 아로 보톨랑 아로 틴랑 연다급바랑 야랑코 자칼플타이타이나 바 리사이클 카스카나바 만스카아 본카메 도메스틱 하자더스 웨이스트 켄비그니급바 녹니 자볼랑 제카이 배터리 그참 발브 그참 터모미터 그참 바 익스파이롱급바 삼랑 연다급바랑와 야랑코디 등탕치몽에 카토메 브른기자 오나타나가타 낭겐 안칭 사칸티안 아루 노칸티온 야코 바세에 갈라니코 다코디 세잉아니 니토기자니 아로 켄나 나가니 코미 촉못겐 노칸티안 바세아니코 다께 녹프라코니콘 자볼코 컬렉트카 아니코 닥나그타 투라 무니시팔 보드 아바칭아타하 로칼리티 기안티안 바자르 아루 인스티튜트 랑바 야코 닥나 만나 하우디 안칭오 니드갓급바 아루 생급바 바소급바 자볼랑 동자와하 사칸티안 소모이겠다 가리오 자볼코 가타테 가리리 앙아니 자마노 자볼코 끄틈 탕탕오 주몽타이나 바갈답타이나 낭자와 야코 닥나 가타데 사칸티 송동잉급바랑안 쿠촐산 자쿠코디나 아루다이토코 라나 낭총못겐 안칭나 마몽 소르카리바 멍사 내셔널 캠페인코 옥토버니 근니 하잘근니 치브리 타리코 아바칭아타하 야 캠페인니 비몽아라 스와치 바랏 미션 은네 옹아 야 미션니 몽송급바 옵젝티브사라 방방오 아팔리아니코 보낫나 만디치 소아스마니코 갈라니코 보낫나 그탈급바 아루 사인티픽 옹급바 미니시팔 자볼 갈라니코 닥나 만디랑니 아팔리아니 베왈로 롱탈바테 란타카아니랑코 다카츠카나 아루 플락난 사니테이션 바롱탈란탈라니치 만디랑니 안생발조카니 옹총모타 아니마시아타니코 온나그타옹와 야 미신노 제 녹당랑온 인세니터리 토일렛 랑산 동아야침 우코 세니터리 토일렛도나 다카츠카나 묵송아 아로 앞산 다키 진마 자칼급바 바 파블릭 토일렛 랑코반 만차파 자볼코 남메 갈라니코바 야 미신논 만차파 우니금은 안생발조카니 아로 니토급바 롱탈급바 아도코라바니데 안칭 사칸티니 자꼬농아 아로 사칸티안 크랭에 구몽에 구촐산 감카나하이
1: 나시망 삼탄당고 동고바랑고 롱탈레 라키아니 감차타니 비등고 닥터 앤젤리스 에상마니 칸타야나이고 크나소나만하 다오 졸조나 시망 줄리아나 마락니기랑고 크나스카나만겐 게트랑잉아 무코와 도오랑 아로 아브리아 템보이기랑고 크나소나만겐

다 만겐 야 그달 BNSSO 폴리스 커스터디에 아니고 바 등탕았다 그참 CRPCO 도스타크바코 쳔아오니 살치봉아나 폴리스 커스터디코 라나마나 아루야 살치봉아 바쪽고데 주디셜 커스터디사 온스카하침 리바 다오데 야 그달 BNSSO 폴리스